0: 있네. 알라 사이라다 아마 아회 놓아봐라 개관으로 보이잖아 소리가 지기지했지 아 또라고 소리 기회받니 어자도 아스노 걸로 버리네
1: 이라다 먹기
2: 어머 그런 거 보이자 아까 이웃이